0: 你们两个人，什么兵法不兵法？兄长不必长他人志气，灭自己威风。等我和袁爵大师先杀出去，杀杀他们的锐气。
1: 好，着你二人带金兵一千，引诱梁山军前来至此。
2: 遵命。
0: 对面那些人武艺高强，我们又不少兄弟都死在他们的手里。可是，我不能眼睁睁看着我兄弟这么死去，我一定要过去帮忙。
3: 哎，兄弟，大兵刚好带洒家会会这个秃驴。
0: 呀！等等，小心呐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